0: 도쿄 어프로치 에이스타드 605 위켄트 헤딩 200 교토웨더
1: 에이스타드 605 라이트 아탄 라이트 헤딩 200
0: 라이트 헤딩 200 에이스타드 605
1: Tony 556 contact Tokyo radar 120 decimal 2 에어스탄 119 시스템 메인텐 11000
2: 시스템 메인텐 11000 에어스탄 112

0: 프리미어 731 레포터 씨.
1: 스피드 투 포 전원으로서요. 프리미어 731.
0: 네, 프리미어 731 메인체인 210 노트 업그레이터.
1: 메인체인 210 노트 업그레이터요. 프리미어 731.
0: 네, 프리미어 731 디스너 메인체인 5000.
1: 디스너 메인체인 5000요. 프리미어 731.
0: 오렌지 라이너 440 리듀스 스피드 2230 노트 디스너 메인체인 7000.
2: 이스 230 0 0 0 0 0 0 0 0 0 0 0 0 0
1: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
0: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
1: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

0: 원익포나라그포디스타란데와마서
1: 이센와마타자원익포나라그포
0: 와원익포나라그0디스타란데와마서
2: 이센와마타자원익포나라그0

0: オレンジライナー530H ビリースピード230ノットオールです230ノットアレスオレンジライナー530H。
1: 어퍼세제 원어제로나이나 디스테이션 11,060 소매자 최대
0: 에제 원만드로나이나 도착으로 땅웨이 3,4라이 3,4바이아 스완프 탕고 라이버
1: 아니 3,4라이 클리어드 스완프 탕고 라이버 나오겠지 그다음에 워퍼4 되세요 원어제로나이나
0: 에제 원만드로나이나 라자 메인텐 원만 도장 큐네이티 2,9,9,8,9,9,9
1: 메인텐 원어다우전 큐네이티 2,9,9,8,9,9,9 되세요 원어제로나이나
0: 에어프
2: 3166 헤딩 190 벡터 2세미 헤딩
0: 190 에어프 3166 에어프 3166
3: 헤딩 340 드렉트 맘만
2: 6000 에어프 3166
0: 에어프 3166 나 리저럴 맨텐 6000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 데시모 2
2: 6000 엔 레이더 120 데시모 2 에어프 3166 바이바이
0: 바이바이 콘펌 카운터 3 9나 리즈 보미
3: Airframe Quantum 7 on descending flow 240 direct my land received November.
0: Quantum 79 on Tokyo approach, Narita QNH 29-89, expect Iris Zulu, runway 34 right approach, clear by ya, route out, Tango arrival.
3: Okay, 29-89 and British Tango to the ILS 3-34 right, take Quantum 79.
0: Airstream 6213, literal maintain for arrival 160.
3: Level 160,
0: I'm bringing 6217.
3: Okay, sir,
0: I'm bringing
3: 6217 from
0: line level 160. Airstream 6213, now this time,
3: literal maintain variable 150. This time, line level 150, I'm bringing 6217.
0: Honor 79, will you speed 270 knots started? Literal maintain variable 150.
3: Reduce speed 270 knots, center maintain for 150, Quantum 79.
0: Honor 79, verify speed of 270 knots, all less.
3: 270 knots, all less, Quantum 79.
0: Onicon 8442, literal maintain 6000. Cross Venus, after below 11,000, cancel speed restriction.
4: Zero maintain 6000, cross Venus, after below 11,000, cancel speed restriction on the song 8442.